0: 그때 우리 내실은 이제 손에 큰 데는 어제 내지 칠년 낯에 건들 수 없지. 오늘 그 지어라지. 그럼 이렇게 길은 되고 뜨자니 아래 가던지 건디고 하자 되는 자세 기켜 내지 칠년 건디 중앙선 사고 중에 길이 켜져는 스탄크라 이제 시커니고는 되니 되거라 뜨자나 해건데 어느 스탄크인데
1: 그니까 뜻에 곧 혼비에 가해군에 있으면 맞습니다.
0: 시티에 담아 휘대가 되지 내티 칠레 컨디에지 니카스 라이 에센 타이 호노 하인 데르마 그다 시컴 디자인 리 컨디라 에 큐어센 투어 엔데라 키 준디에서 이나 키스티아 런디에서 투 아티에 이나 코온다 치투에니
1: 아, 카즈 이 나이디라 아 시나체 뭐 이렇게 마리화나 기디 It did like cocaine, fentanyl. Yeah, they did not. Daiji, Stonya, and I'm no nani, Daiji, Saiji, coordinate here. She talked to Kira Kais. Konyane, Niamizuri, yeah, and Kani Kasanis, all the DTD. Donita Betaneti, yes, in our sa, say, Shazwa, Shagotong, a sinatse, da, sa, a Shagotong, 10 minutes, kas, guagunezi, 10 minutes long de ka huyatinde, kanu, sate, ilon de ka, de, metinize, sani, metinize, da, Only die 2 million. Do you not say? Do you not say? I see 90 not say. Pio gon de long de la pion hale. More like a horse kid. Pion. Easy can you say? Yeah, Celia can you cut your pion? Can I show the video? I see not say.